0: 엄마.
1: 자, 빠져. 아유, 애가 싸가고 빠 자오.
2: 내가 똑바로 지내줘. 이 벌려 애교 알고요. 애기 돈지한테나 아하.
0: con lo que me está contando, pero Ruiz no voy hasta ahora, ya debe andar mamando.